우아연계 여기야 아르케만데 우아연계 안개꿈에 Tikate, Hewande, Amakara Challenge, and get it. Tikare, Tomas, Tomas, Tikare, Tomas, Tomas, Tikare,